0: 여기 앞으로 CJ101-01 리캐스터 파이터 주세요.
1: CJ101-01, not on right, ring 260, disarming 6000.
0: Right, ring 260, disarming 6000, CJ101-01.

0: 초코 과일의 구리, 순간에 먹갈대로 갈 수리, 순간에 어떻게든 승인지에
1: 24번 토끼 아프로치 담배방 6 레프트 엑스펙타일 비앙키 담배방 6 레프트 아프로치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0: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하라이마 퀘어티아 스완프 골프

0: 인폰카가 101 프라이링에 2940 벡터 2 파이널 버츠고 디스턴 메인테인 1343 오렌지 레이나 500 리클레인 디렉트 부스 디스턴 메인테인 1043
1: 디렉트 부스 디스턴 10000 오렌지 레이나 500
0: Senior 73, descend maintain 900,000.
2: Descend and maintain 900,000, Senior 73.
0: Airpitch 546, reclear director Gemin, descend maintain 6,000.
3: Director Gemin 6,000, Airpitch 546.
0: Orange Liner 104, descend maintain 11,000.
1: Descend 11,000, Orange Liner 104.
0: Airpitch 546, contact Tokyo radar, 120.2
3: 120.2, Airpitch 546
0: Smart Jet 80, flying 350, vector 2, final approach 4, descend maintain 6,000
4: H3 radio, descend 6,000, Smart Jet radio
0: Onipoint 508, reclear direct boost, descend maintain 13,000
5: Direct boost, descent 13,000, Onipoint 508

0: 대역산 166 디스나라 민테 1800.
1: 디스메테 1800 대역산 166.
0: 대역산 166 파이마르 프롬 바디 탄 렉스링 180. 클리어 파이리스 양키 라메 166 어프로치.
1: 레트 160 크레스 아이리스 양키 166 레트 어프로치. 대역산 166.
0: 대역산 166 공함 헤딩 180. 클리어 파이리스 양키 라메 166 레트 어프로치.
1: 라자 헤딩 180, 클리어 아이리스 양키 167레, 대역산 166.
0: 대역산 166 리딕 스피드 170
1: ORS. 스피드 170 ORS, 대역산 166.
0: 에어비치 530, 탄 렉스링 310.
1: 렉스 헤딩 310, 에어비치 530.
0: 바히니아 630, 디스나로 민텐 6000.
2: 세미텐 6000, 브이니아 630.
0: 에어비치 530, 디스나로 민텐 3000.
1: 디센 3000, 에어비치 530.